0: 就是人民们的财产，他去，国里多少送了？多少是当地老百姓，那呢，工资但努力流失，就讲，多少你们的工资，他工资没流失，那你工资，国家他的留呢，就是你，他没流失，甚至说的是，多少送的工资，加薪起来没关系，固定钱加薪起来嘛，第一工资上工资，他去了，给就给些什么的，就这样没去了，我的，我的把啥。
1: 노르츠젠따르제 심젠도 딴도스제 군난드난젠 로르츠준기 때 성가시기 욕도스 노르바누와 함께 어디서 와 아 저 미니 마이크 응아 로투네 닝가다게 마콘제 응아다게 쭈게바케가 쭈구 욕제가 게담보나 어 엔 아밤 아밤 소소소
2: 如果现在这现在的这这阿爸们日头不到路，每个他们比。嗯。那我做解放区，如果不如解放区，轻松不如得做家国到没上到中国人，休闲别不呢？嗯。我的解放区，解放嘛就离安不离，离开这个我这个我那样阿拉，安装那停车，该家国修吧，国吧他东家东吧，国嘛。
1: Jambal-tong-jambal-nyeda-tang-tang-kor-nyik. Ali-chuk-chung-chung-di-gob-chim-ne-nyeda-tang-zir-tang-bo.

0: 엄마 너네 다시 야는 거 좀 진행 전에 좀 주는 거. 안 다시 니터더니 하고 그래.
1: 하고 달로선데 엄마데.
0: 안 다시 며칠사 돼요.
1: 배면 그랬었지.
0: 안 되면 됐어요.
1: 가가 뛰어서니메다나.
0: 아.
1: 네 뛰어서니메 가가.
0: 别没人家查些家嘛，都。干了，
1: 干了，家事，干了，家事嘛，咱就他妈咱可不在那儿吃什么的，干干了，看个电视上出来的。咱这些，咱这些，咱干吃的就是没，咱吃什么的？咱吃的什么？干干，干干，干干。